0: 시끄시끄시 또 가긴 말라.
1: 아이, 언덕 건너실립니다.
0: 달리 랑겐. 한발라 랑 시앙아, 가탄아오 바꾸 상 바스켓 사 셀폰 과.
1: 바스켓볼만? 너 깁스 문 아타이? 아도나 온라인 카시노?
2: 아노 또 나바티안 코? 하? 아노 또 모깽? 아노 낭 기나토토칸 모 사 셀폰 모? 하? 나가 파나호르카? 하? 나가 파나호르카 모깽?
0: 아, 누 가이 발라 아나이? 헤, 렌텍 나.
1: Tutloy ko, ha? Tutloy ko! Kay para ka pa, lumang ko!
0: Mungking!
2: Oo!
0: Anong siling mo, Mila? Manahor ka bang?
2: Uy!
0: Ha?